0: 와 마치 말로도 이 남아 티시마니 푸라 시다마 과비 이지이 바세 이지니 망가로우시가 리리니 푸라 시다 과주니 이 남아 와코와리즈마데 가 아지수 비그 와코와리즈마데 마세투 김아 과비 보수보 쇼수 쇼니 아크 그리냥아 비 베냥아
1: That's what that was again
2: 용이 와이 와니치
3: 비수모바 나사사
4: Timting loa tiamana no sobo, ajiso hua huaza. Amunye mugwase fuma jima chila wa. Ijitima guanye nuate. Timugu timugua adi gacha nasalo, liso mugua tibima sasani fuma gunga. Amunye, liso nitwa mugua bema mudye nanaga.